0: 함께 원리다할시요.
1: 라 마스 페데랄 데 토다스 카데나 알레그리아 라 캠피온 데 디아리.
2: 아켈 베초 디스페르탈 알 엔컨트라르테 아 미 라도 y nuestras almas fundidas en un descuidado abrazo que sentí